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부르레 뚱땅.

새끼발 똥까닥장말 서대하고 빈대 오줌 하루살이 쓸게 심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펑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